Give me the key stage, no Aston Martin, jump the high punch, candela S, ne, don't, 내가 챙길게, not, 내 친구 챙길게, 내 며칠 내가 돈 벌게 해줄 거, 배신해, 내 bring it back, my fucking checks, 끊긴 관계인데 왜 어슬렁대, 나 때문에 한 여자에게 치근대,